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7월 31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진도 7의 흔들림을 관측한 구마모토현 우키시의 고령자 시설에서는 기저귀 등 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부족해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키시 도요노마치에 있는 특별양호 노인홈과 데이서비스에 병설된 고령자 시설 스이슈엔에서는 약 60명의 이용자가 방에서 나와 물건이 떨어질 염려가 없는 넓은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옷장 등이 쓰러지기도 했지만 이용자들을 바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수가 계속돼 우물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진의 영향으로 물이 흐려져 식수는 비축한 물이나 급수차에서 받아온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오전 기저귀와 화장지를 주문하는 우키시 업자로부터 물류센터가 피해를 입어 납품을 중단한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시설에서는 8월 1일에 기저귀 재고가 바닥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시설은 복지 대피소로서 우키시와 지역 고령자 등을 받아들이는 협정을 맺고 약 30명을 받았는데 시로부터 지원 물자가 도착하지 않아 기저귀와 화장지 등의 생활용품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야마시타 마스미 부시설장은 소모품이 부족해서 목욕도 못하고 세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면서 병이 나지 않도록 간호사와 함께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이온몰 구마모토 2층 점포에서 일했다는 20대 여자 종업원이 취재해서 짐을 가지러 점포에 돌아갔다가 밖으로 나오고 나서 약 2분 뒤에 폭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8일 오후 4시 반쯤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7.1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자 종업원에 따르면 손님들의 대피를 유도한 뒤 오후 5시 15분쯤 이온몰 측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손님은 밖에서 대기하거나 귀가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점포에 집 열쇠와 자동차 열쇠 등이 있는 바람에 점포에 가지러 가야 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점포별로 가지러 가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자 종업원은 오후 5시 20분쯤 다른 종업원 5명과 함께 짐을 가지러 2층 점포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촬영한 사진에서는 스프링쿨러가 작동해 통로 등이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짐을 찾아 대피할 때 계단을 촬영한 시간은 오후 5시 43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 북쪽 출구에서 대피했다는데 그러고 나서 약 2분 뒤에 꽝 하는 땅이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고 폭발 바람과 함께 작은 잿더미 같은 것들이 날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뛰어서 그곳에서 벗어났는데 온몸이 잿더미로 하얗게 덮였지만 이 종업원을 비롯해 대피한 다른 종업원들도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 종업원은 가스 냄새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가스 경보기 등도 울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스프링쿨러는 작동했었어요.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자신은 침착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대응했어요라고 증언했습니다.
1: 외환시장에서는 일본 시간 30일 밤 엔시세가 약 5엔, 엔강세 흐름으로 움직이면서 달러당 157엔대까지 올랐는데 시장에서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일본 시간 30일 오후 10시 반경부터 달러를 팔고 엔을 사는 움직임이 급격하게 강해졌습니다. 직전까지는 달러당 162엔대 후반에서 거래됐지만 1시간 정도 만에 약 5엔, 엔강세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 달러당 157엔대 후반까지 상승했습니다. 엔시세가 최근 들어 달러당 164엔에 육박하는 등 역사적인 엔약세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후 엔시세가 2엔 이상 엔약세가 진행되면서 달러당 160엔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큰 규모의 거래 재료가 없는 가운데 급격하게 엔강세가 진행됐다. 만약 시장 개입이 있었다면 31일 오후에 예정돼 있는 우회에다 일본은행 총재의 회견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투자자들의 허를 찌른 모양새로 상승 흐름도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0: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 다카이치 수상은 자민당 임시 임원회에 참석해 내년 4월부터 2년간 세율을 1%로 낮추고, 아울러 중저소득층에는 급부를 실시해 실질 0%로 하는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 29일 열린 초당파 국민회의는 의견의 일치에 이르지 못했다며 각 당의 주장을 열거한 중간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를 토대로 다카이치 수상은 정부 여당의 방침을 조속히 검토한다며 소비세 감세에 대해 판단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자민당은 30일 오전 11시 45분부터 당본부에서 다카이치 수상도 참석해 임시 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실무자 회의의 의장을 맡은 자민당 오노데라 세제조사 회장이 제시한 의장안에 대해 최선의 방법이라며 내년 4월부터 2년간 세율을 1%로 낮추고 아울러 중저소득층에는 급부를 실시해 실질 0%로 하는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또 소득에 연동한 섬세한 급부를 2029년도에 확실히 본격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재원에 대해서는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초순까지 당내 의견을 집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자민당은 다카이치 수상의 지시에 따라 세제조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다음 주 의견 집약을 목표로 할 방침입니다.
1: 정부는 32일 내년도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각 성청이 계산 요구를 할 때의 기본 방침을 각기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의 실현을 위해 통상 세출과는 별도로 새로 창설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프레임에서는 각 성청의 예산 요구에 상한을 두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사항 요구도 가능하게 하고 경제안보상 특히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복수년도로 재원을 확보해 일반 회계와는 별도의 특별 회계로 관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각 성청은 이 방침에 근거해 8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하는데 새로운 투자 프레임에 상한을 두지 않는 점 등에 따라 요구액이 불어나는 것도 예상돼 정부에는 경제성장의 실현과 재정규율의 확보를 양립시키는 예산 편성이 요구되게 됩니다.
0: 방위성은 반격 능력으로도 사용한다는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와 관련해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서 처음으로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마모토현과 시즈오카현의 육상자위대 주둔지에서도 장사정 미사일 배치가 시작된 가운데 방위체계 강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는 사거리 약 1600km로 방위성은 내년도까지 최대 400발을 약 1694억엔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토마호크와 관련해 방위성은 일본 시간 29일 태평양상에서 처음으로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정대로 발사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발사를 한 것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조카이호이며 토마호크를 발사할 수 있도록 관련 계보수 작업이 지난 3월에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조카이호는 오는 9월쯤에는 해상자위대 사세보기지로 복귀할 예정이며 방위성은 앞으로 다른 이지스함 7척에서도 계보수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2: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3: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 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 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2: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4: すごい. 땀, 見て見て.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5: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6: 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4: いいね。
2: 내용을확인할까요?
3: 성모양으로만든눈조각앞에서미아가흥분하며탐에게말합니다.
4: すごい!
2: 대단하다!
4: 탐,見て見て!
2: 탐,봐봐!
3: 탐도감탄하며대답합니다.
6: 아,大きいですね!
2: 와,크네요!
6: 初めて見ました!
2: 처음봤어요.
3: 가이토가눈으로만든조각을올려다보면서말합니다.
5: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2: 어떻게만들었을까?
3: 탐이말합니다.
6: きれいですね.
2: 예쁘네요.
6: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다같이사진을찍읍시다.
3: 미아가동의합니다.
4: いいね.
2: 좋아.삿포로눈축제는매년2월경에열리는데높이 15m 쯤되는큰조각을비롯해서눈과얼음으로만든조각이무려약200개나전시되어있습니다.
3: 네,그렇게큰조각을만들려면힘들거예요.
2: 네,발판을짜서크레인으로눈을쌓아올린뒤에우선거칠게깎아낸다음마지막으로세밀하게마무리지어만드는데요.준비를시작해서완성되기까지무려몇달이나걸린다고해요.
3: 네,그거볼만하겠네요.
2: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4: すごい。タム、見て見て。
6: ああ、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
5: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6: 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4: いいね。
2: 오늘의중요표현은사진을찍읍시다.
6: 사진을찍읍시다.
2: 이걸배우면상대방에게권할수있게됩니다.먼저중요표현의뜻을확인할까요?
7: 사진
2: 은사진.
7: 사진을찍읍시다
2: 는사진을찍읍시다입니다.오늘의포인트입니다.상대방에게권할때는동사의마스형인
7: 마스
2: 를
7: 마쇼
2: 로바꾸면됩니다.중요표현에서는사진을찍다.
7: 사진을토르
2: 의동사
7: 토르
2: 의마스형
7: 토리마스
2: 가
7: 토리마쇼
2: 가됐죠?
3: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7: 사진을토리마쇼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그럼가게앞에서한여성이친구에게권하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
8: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6: いいですね。
2: 뜻을확인할까요?
8: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3: 이가게에들어갑시다.
7: この店
2: 는이가게.그뒤에니는조사인데여기에서는동사들어가다.
7: 하이르
2: 의목적지를나타냅니다.
7: 하이르
2: 의마스형
7: 하이리마스
2: 가
7: 하이리마쇼
2: 가됐죠.
6: 이이ですね.
3: 좋아요.
2: 상대방도동의하고있는데요.
7: 이
2: 는좋다라는뜻입니다.
3: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7: 하이리마쇼.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2: 그럼다른것을상대방에게권해볼까요?삿포로의관광명소시계탑에갑시다라고권해보세요.시계탑은
7: 도깨다이도깨다이
2: 가다
7: 行く
2: 의마스형은
7: 行きます行きます
2: 입니다.자,말해보세요.
9: 도깨다이に行きましょう.도깨다이に行きましょう.
2: 여러분이 많이 걸어서 피곤하다고 가정해보세요. 좀 쉽시다 라고 말해보세요. 좀은
7: ちょっと, ちょっと
2: 쉬다,
7: 休む
2: 에 마스형은
7: 休みます, 休みます
2: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10: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3: 잘 따라하셨어요?
2: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すごい!
2: すごい!는 대단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3: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7: すごい!
2: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すごい。ダム、見てみて。ああ、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
7: 트래블 가이드.
3: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 굴지의 관광지 홋카이도를 소개해드리죠.
2: 홋카이도는 일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광대한

0: 지방에 수번, 신비적인 호수, 천연 온천이 있어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데요. 장마가 없고 특히 여름에는 시원해서 여행지로 인기가 많죠.
1: 네, 예를 들어 어떤 곳이 있나요?
0: 후라노의 라벤더 밭이 인기가 있어요. 7월에는 넓은 언덕 전부가 라벤더의 보라색으로 물들죠.
1: 네, 아주 예쁘겠네요.
0: 네. 세계 자연유산인 시레토꼬에는 다람쥐나 여우 같은 많은 야생동물들이 대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크루즈 투어를 하면 고래나 큰 곰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1: 그래요? 그런데 겨울철은 역시 추위가 심하겠죠?
0: 네, 겨울에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아주 추워요. 그렇지만 눈 축제도 있고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죠. 또 아사이카와시에 있는 아사이야마 동물원에서는 눈 위를 펭귄들이 나란히 산책하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0: 네, 홋카이도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7월 31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진도 7의 흔들림을 관측한 구마모토현 우키시의 고령자 시설에서는 기저귀 등 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부족해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키시 도요노마치에 있는 특별양호 노인홈과 데이서비스에 병설된 고령자 시설 스이쇼엔에서는 약 60명의 이용자가 방에서 나와 물건이 떨어질 염려가 없는 넓은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옷장 등이 쓰러지기도 했지만 이용자들을 바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수가 계속돼 우물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진의 영향으로 물이 흐려져 식수는 비축한 물이나 급수차에서 받아온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오전 기저귀와 화장지를 주문하는 우키시 업자로부터 물류센터가 피해를 입어 납품을 중단한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시설에서는 8월 1일에 기저귀 재고가 바닥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시설은 복지 대피소로서 우키시와 지역 고령자 등을 받아들이는 협정을 맺고 약 30명을 받았는데 시로부터 지원 물자가 도착하지 않아 기저귀와 화장지 등의 생활용품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야마시타 마스미 부시설장은 소모품이 부족해서 목욕도 못하고 세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면서 병이 나지 않도록 간호사와 함께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이온몰 구마모토 2층 점포에서 일했다는 20대 여자 종업원이 취재해서 짐을 가지러 점포에 돌아갔다가 밖으로 나오고 나서 약 2분 뒤에 폭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8일 오후 4시 반쯤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7.1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자 종업원에 따르면 손님들의 대피를 유도한 뒤 오후 5시 15분쯤 이온몰 측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손님은 밖에서 대기하거나 귀가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점포에 집 열쇠와 자동차 열쇠 등이 있는 바람에 점포에 가지러 가야 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점포별로 가지러 가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자 종업원은 오후 5시 20분쯤 다른 종업원 5명과 함께 짐을 가지러 2층 점포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촬영한 사진에서는 스프링쿨러가 작동해 통로 등이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짐을 찾아 대피할 때 계단을 촬영한 시간은 오후 5시 43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 북쪽 출구에서 대피했다는데 그러고 나서 약 2분 뒤에 꽝 하는 땅이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고 폭발 바람과 함께 작은 잿더미 같은 것들이 날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뛰어서 그곳에서 벗어났는데 온몸이 잿더미로 하얗게 덮였지만 이 종업원을 비롯해 대피한 다른 종업원들도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 종업원은 가스 냄새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가스 경보기 등도 울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스프링쿨러는 작동했었어요.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자신은 침착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대응했어요라고 증언했습니다.
1: 외환시장에서는 일본 시간 30일 밤 엔시세가 약 5엔, 엔강세 흐름으로 움직이면서 달러당 157엔대까지 올랐는데 시장에서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일본 시간 30일 오후 10시 반경부터 달러를 팔고 엔을 사는 움직임이 급격하게 강해졌습니다. 직전까지는 달러당 162엔대 후반에서 거래됐지만 1시간 정도 만에 약 5엔, 엔강세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 달러당 157엔대 후반까지 상승했습니다. 엔시세가 최근 들어 달러당 164엔에 육박하는 등 역사적인 엔약세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후 엔시세가 2엔 이상 엔약세가 진행되면서 달러당 160엔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큰 규모의 거래 재료가 없는 가운데 급격하게 엔강세가 진행됐다. 만약 시장 개입이 있었다면 31일 오후에 예정돼 있는 우회에다 일본은행 총재의 회견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투자자들의 허를 찌른 모양새로 상승 흐름도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0: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 다카이치 수상은 자민당 임시 임원회에 참석해 내년 4월부터 2년간 세율을 1%로 낮추고, 아울러 중저소득층에는 급부를 실시해 실질 0%로 하는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 29일 열린 초당파 국민회의는 의견의 일치에 이르지 못했다며 각 당의 주장을 열거한 중간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를 토대로 다카이치 수상은 정부 여당의 방침을 조속히 검토한다며 소비세 감세에 대해 판단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자민당은 30일 오전 11시 45분부터 당본부에서 다카이치 수상도 참석해 임시 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실무자 회의의 의장을 맡은 자민당 오노데라 세제조사 회장이 제시한 의장안에 대해 최선의 방법이라며 내년 4월부터 2년간 세율을 1%로 낮추고 아울러 중저소득층에는 급부를 실시해 실질 0%로 하는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또 소득에 연동한 섬세한 급부를 2029년도에 확실히 본격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재원에 대해서는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초순까지 당내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자민당은 다카이치 수상의 지시에 따라 세제조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다음 주 의견 집약을 목표로 할 방침입니다.
1: 정부는 30일 내년도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각 성청이 계산 요구를 할 때의 기본 방침을 각기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의 실현을 위해 통상 세출과는 별도로 새로 창설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프레임에서는 각 성청의 예산 요구에 상한을 두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사항 요구도 가능하게 하고 경제안보상 특히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복수년도로 재원을 확보해 일반 회계와는 별도의 특별 회계로 관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각 성청은 이 방침의 근거에 8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하는데 새로운 투자 프레임에 상한을 두지 않는 점 등에 따라 요구액이 불어나는 것도 예상돼 정부에는 경제성장의 실현과 재정규율의 확보를 양립시키는 예산 편성이 요구되게 됩니다.
0: 방위성은 반격 능력으로도 사용한다는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와 관련해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서 처음으로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마모토현과 시즈오카현의 육상자위대 주

0: 오는 9월쯤에는 해상자위대 사세보 기지로 복귀할 예정이며 방위성은 앞으로 다른 이지스함 7척에서도 개보수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1: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2: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1: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3: すごい! タム, 見て!
4: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5: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4: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3: いいね!
1: 내용을 확인할까요?
2: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3: すごい!
1: 대단하다!
3: 탐, 見て!
1: 탐, 봐봐!
2: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4: 아, 大きいですね!
1: 와, 크네요!
4: 初めて見ました!
1: 처음 봤어요.
2: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5: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1: 어떻게 만들었을까?
2: 탐이 말합니다.
4: 기레이ですね!
1: 예쁘네요!
4: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1: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2: 미아가 동의합니다.
3: いいね!
1: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2: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1: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2: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すごい! タム, 見て!
4: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5: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4: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3: いいね!
1: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4: 사진을 찍읍시다.
1: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사진은
1: 사진.
6: 사진을 찍읍시다는
1: 사진을 찍읍시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6: 마스를 마쇼로
1: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6: 샤신오 토르의
1: 동사
6: 토르의
1: 마스형
6: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1: 됐죠.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샤신오 토리마쇼 샤신오 토리마쇼.
1: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7월 31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진도 7의 흔들림을 관측한 구마모토현 우키시의 고령자 시설에서는 기저귀 등 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부족해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키시 도요노마치에 있는 특별양호 노인홈과 데이서비스에 병설된 고령자 시설 스이쇼엔에서는 약 60명의 이용자가 방에서 나와 물건이 떨어질 염려가 없는 넓은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옷장 등이 쓰러지기도 했지만 이용자들을 바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수가

0: 계속돼 우물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진의 영향으로 물이 흐려져 식수는 비축한 물이나 급수차에서 받아온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오전, 기저귀와 화장지를 주문하는 우킷이 업자로부터 물류센터가 피해를 입은 납품을 중단한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시설에서는 8월 1일에 기저귀 재고가 바닥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시설은 복지 대피소로서 우키시와 지역 고령자 등을 받아들이는 협정을 맺고 약 30명을 받았는데, 시로부터 지원 물자가 도착하지 않아 기저귀와 화장지 등의 생활용품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야마시타 마스미 부시설장은 소모품이 부족해서 목욕도 못하고 세탁도 할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면서 병이 나지 않도록 간호사와 함께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이웃몰 구마모토 2층 점포에서 일했다는 20대 여자 종업원이 취재해서 짐을 가지러 점포에 돌아갔다가 밖으로 나오고 나서 약 2분 뒤에 폭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8일 오후 4시 반쯤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7.1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자 종업원에 따르면 손님들의 대피를 유도한 뒤 오후 5시 15분쯤 이웃몰 측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손님은 밖에서 대기하거나 귀가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점포에 짐 열쇠와 자동차 열쇠 등이 있는 바람에 점포에 가지러 가야 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점포별로 가지러 가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자 종업원은 오후 5시 20분쯤 다른 종업원 5명과 함께 짐을 가지러 2층 점포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촬영한 사진에서는 스프링쿨러가 작동해 통로 등이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짐을 찾아 대피할 때 계단을 촬영한 시간은 오후 5시 43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 북쪽 출구에서 대피했다는데, 그러고 나서 약 2분 뒤에 꽝 하는 땅이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고, 폭발 바람과 함께 작은 잿더미 같은 것들이 날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뛰어서 그곳에서 벗어났는데, 온몸이 잿더미로 하얗게 덮였지만 이 종업원을 비롯해 대피한 다른 종업원들도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 종업원은 가스 냄새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가스 경보기 등도 울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스프링쿨러는 작동했었어요.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자신은 침착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대응했어요라고 증언했습니다.
0: 외환시장에서는 일본 시간 30일 밤 엔시세가 약 5엔, 엔강세 흐름으로 움직이면서 달러당 157엔대까지 올랐는데, 시장에서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일본 시간 30일 오후 10시 반경부터 달러를 팔고 엔을 사는 움직임이 급격하게 강해졌습니다. 직전까지는 달러당 162엔대 후반에서 거래됐지만, 1시간 정도 만에 약 5엔, 엔강세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 달러당 157엔대 후반까지 상승했습니다. 엔시세가 최근 들어 달러당 164엔에 육박하는 등 역사적인 엔약세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후 엔시세가 2엔 이상 엔약세가 진행되면서 달러당 160엔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큰 규모의 거래 재료가 없는 가운데 급격하게 엔강세가 진행됐다. 만약 시장 개입이 있었다면 31일 오후에 예정돼 있는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의 회견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투자자들의 허를 찌른 모양새로 상승 흐름도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1: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 다카이치 수상은 자민당 임시 임원회에 참석해 내년 4월부터 2년간 세율을 1%로 낮추고 아울러 중저소득층에는 급부를 실시해 실질 0%로 하는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 29일 열린 초당파 국민회의는 의견의 일치에 이르지 못했다며 각 당의 주장을 열거한 중간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를 토대로 다카이치 수상은 정부 여당의 방침을 조속히 검토한다며 소비세 감세에 대해 판단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자민당은 30일 오전 11시 45분부터 당본부에서 다카이치 수상도 참석해 임시 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실무자 회의의 의장을 맡은 자민당 오노데라 세제조사 회장이 제시한 의장안에 대해 최선의 방

0: 방법이라며 내년 4월부터 2년간 세율을 1%로 낮추고 아울러 중저소득층에는 급부를 실시해 실질 0%로 하는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또 소득에 연동한 섬세한 급부를 2029년도에 확실히 본격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재원에 대해서는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초순까지 당내 의견을 집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자민당은 다카이치 수상의 지시에 따라 세제조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다음 주 의견 집약을 목표로 할 방침입니다.
1: 정부는 32일 내년도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각 성청이 계산 요구를 할 때의 기본 방침을 각기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의 실현을 위해 통상 세출과는 별도로 새로 창설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프레임에서는 각 성청의 예산 요구에 상한을 두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사항 요구도 가능하게 하고 경제안보상 특히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복수년도로 재원을 확보해 일반 회계와는 별도의 특별 회계로 관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각 성청은 이 방침에 근거해 8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하는데 새로운 투자 프레임에 상한을 두지 않는 점 등에 따라 요구액이 불어나는 것도 예상돼 정부에는 경제성장의 실현과 재정규율의 확보를 양립시키는 예산 편성이 요구되게 됩니다.
0: 방위성은 반격 능력으로도 사용한다는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와 관련해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서 처음으로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마모토현과 시즈오카현의 육상자위대 주둔지에서도 장사정 미사일 배치가 시작된 가운데 방위체제 강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는 사거리 약 1,600km로 방위성은 내년도까지 최대 400발을 약 1,694억 엔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토마호크와 관련해 방위성은 일본 시간 29일 태평양상에서 처음으로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정대로 발사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발사를 한 것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조카이호이며 토마호크를 발사할 수 있도록 관련 계보수 작업이 지난 3월에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조카이호는 오는 9월쯤에는 해상자위대 사세보기지로 복귀할 예정이며 방위성은 앞으로 다른 이지스함 7척에서도 계보수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2: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3: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도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 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2: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4: 스고이! 타무, 見て見て!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5: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4: 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6: いいね。
2: 내용을확인할까요？
3: 성모양으로만든눈조각앞에서미아가흥분하며탐에게말합니다。
4: すごい。
2: 대단하다。
4: 탐, 見て見て.
2: 탐, 봐봐.
3: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4: 아, 大きいですね.
2: 와, 크네요.
4: 初めて見ました.
2: 처음 봤어요.
3: 가이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6: 어떻게 만들었을까?
3: 탐이 말합니다.
4: 기레이데스네.
6: 예쁘네요.
4: 민나데 샤신오 토리마쇼.
6: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3: 미아가 동의합니다.
7: 이네.
6: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돼 있습니다.
3: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6: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3: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6: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すごい! タム, 見て! ああ,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5: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4: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7: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1: 사진을 찍읍시다.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2: 사진은
0: 사진.
2: 사진을 찍읍시다.
0: 는 사진을 찍읍시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2: 마스를 마쇼로
0: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2: 샤신오 토르의
0: 동사
2: 토르의
0: 마스형
2: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0: 됐죠?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샤신오 토리마쇼 샤신오 토리마쇼.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1: い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4: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3: 이 가게에 들어갑시다.
0: この店는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2: 하이르의
0: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2: 하이르의
0: 마스형
2: 하이리마스가 하이리마쇼가
0: 됐죠.
1: 이이ですね.
3: 좋아요.
0: 상대방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2: 이는
0: 좋다라는 뜻입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하이리마쇼.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그럼 다른 것을 상대방에게 권해볼까요? 삿포로의 관광 명소 시계탑에 갑시다 라고 권해보세요. 시계탑은
2: 도케에다이 도케에다이
0: 가다
2: 이크의
0: 마스형은
2: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0: 여러분이 많이 걸어서 피곤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좀 쉽시다라고 말해 보세요. 좀은
2: 쪼또. 쪼또.
0: 쉬다.
2: 야스무의
0: 마스형은
2: 야스미마스. 야스미마스.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5: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3: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1: すごい.
0: すごい는 대단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3: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すご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すごい. ダム, 見て見て.
6: あ、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7: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6: きれい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
8: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3: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 굴지의 관광지 홋카이도를 소개해드리죠.
0: 홋카이도는 일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광대한 평양의 수번, 신비적인 호수, 천연 온천이 있어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데요. 장마가 없고 특히 여름에는 시원해서 여행지로 인기가 많죠.
3: 네, 예를 들어 어떤 곳이 있나요?
0: 프라노의 라벤더 밭이 인기가 있어요. 7월에는 넓은 언덕 전부가 라벤더의 보라색으로 물들죠.
3: 네, 아주 예쁘겠네요.
0: 네, 세계 자연유산인 시레토코에는 다람쥐나 여우 같은 많은 야생동물들이 대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크루즈 투어를 하면 고래나 큰 곰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3: 그래요? 그런데 겨울철은 역시 추위가 심하겠죠?
0: 네, 겨울에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아주 추워요. 그렇지만 눈 축제도 있고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죠. 또 아사이카와시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는 눈 위를 펭귄들이 나란히 산책하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 네,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0: 네, 홋카이도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7월 31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진도 7의 흔들림을 관측한 구마모토현 우키시의 고령자 시설에서는 기저귀 등 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부족해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키시 도요노마치에 있는 특별양호 노인홈과 데이서비스에 병설된 고령자 시설 스이쇼엔에서는 약 60명의 이용자가 방에서 나와 물건이 떨어질 염려가 없는 넓은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옷장 등이 쓰러지기도 했지만 이용자들을 바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수가 계속돼 우물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진의 영향으로 물이 흐려져 식수는 비축한 물이나 급수차에서 받아온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오전 기저귀와 화장지를 주문하는 우키시 업자로부터 물류센터가 피해를 입어 납품을 중단한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시설에서는 8월 1일에 기저귀 재고가 바닥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시설은 복지 대피소로서 우키시와 지역 고령자 등을 받아들이는 협정을 맺고 약 30명을 받았는데 시로부터 지원 물자가 도착하지 않아 기저귀와 화장지 등의 생활용품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야마시타 마스미 부시설장은 소모품이 부족해서 목욕도 못하고 세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면서 병이 나지 않도록 간호사와 함께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이온몰 구마모토 2층 점포에서 일했다는 20대 여자 종업원이 취재해서 짐을 가지러 점포에 돌아갔다가 밖으로 나오고 나서 약 2분 뒤에 폭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8일 오후 4시 반쯤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7.1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자 종업원에 따르면 손님들의 대피를 유도한 뒤 오후 5시 15분쯤 이온몰 측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손님은 밖에서 대기하거나 귀가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점포에 짐 열쇠와 자동차 열쇠 등이 있는 바람에 점포에 가지러 가야 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점포별로 가지러 가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자 종업원은 오후 5시 20분쯤 다른 종업원 5명과 함께 짐을 가지러 2층 점포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촬영한 사진에서는 스프링쿨러가 작동해 통로 등이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짐을 찾아 대피할 때 계단을 촬영한 시간은 오후 5시 43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 북쪽 출구에서 대피했다는데 그러고 나서 약 2분 뒤에 꽝 하는 땅이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고 폭발 바람과 함께 작은 잿더미 같은 것들이 날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뛰어서 그곳에서 벗어났는데 온몸이 잿더미로 하얗게 덮였지만 이 종업원을 비롯해 대피한 다른 종업원들도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 종업원은 가스 냄새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가스 경보기 등도 울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스프링쿨러는 작동했었어요.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자신은 침착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대응했어요라고 증언했습니다.
1: 외환시장에서는 일본 시간 30일 밤 엔시세가 약 5엔, 엔강세 흐름으로 움직이면서 달러당 157엔대까지 올랐는데 시장에서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일본 시간 30일 오후 10시 반경부터 달러를 팔고 엔을 사는 움직임이 급격하게 강해졌습니다. 직전까지는 달러당 162엔대 후반에서 거래됐지만 1시간 정도 만에 약 5엔, 엔강세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 달러당 157엔대 후반까지 상승했습니다. 엔시세가 최근 들어 달러당 164엔에 육박하는 등 역사적인 엔약세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후 엔시세가 2엔 이상 엔약세가 진행되면서 달러당 160엔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큰 규모의 거래 재료가 없는 가운데 급격하게 엔강세가 진행됐다. 만약 시장 개입이 있었다면 31일 오후에 예정돼 있는 우회에다 일본은행 총재의 회견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투자자들의 허를 찌른 모양새로 상승 흐름도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0: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 다카이치 수상은 자민당 임시 임원회에 참석해 내년 4월부터 2년간 세율을 1%로 낮추고, 아울러 중저소득층에는 급부를 실시해 실질 0%로 하는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 29일 열린 초당파 국민회의는 의견의 일치에 이르지 못했다며 각 당의 주장을 열거한 중간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를 토대로 다카이치 수상은 정부 여당의 방침을 조속히 검토한다며 소비세 감세에 대해 판단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자민당은 30일 오전 11시 45분부터 당본부에서 다카이치 수상도 참석해 임시 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실무자 회의의 의장을 맡은 자민당 오노데라 세제조사 회장이 제시한 의장안에 대해 최선의 방법이라며 내년 4월부터 2년간 세율을 1%로 낮추고 아울러 중저소득층에는 급부를 실시해 실질 0%로 하는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또 소득에 연동한 섬세한 급부를 2029년도에 확실히 본격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재원에 대해서는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초순까지 당내 의견을 집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자민당은 다카이치 수상의 지시에 따라 세제조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다음 주 의견 집약을 목표로 할 방침입니다.

0: 정부는 30일 내년도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각 성청이 계산 요구를 할 때의 기본 방침을 각기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의 실현을 위해 통상 세출과는 별도로 새로 창설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프레임에서는 각 성청의 예산 요구에 상한을 두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사항 요구도 가능하게 하고 경제안보상 특히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복수년도로 재원을 확보해 일반 회계와는 별도의 특별 회계로 관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각 성청은 이 방침에 근거해 8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하는데 새로운 투자 프레임에 상한을 두지 않는 점 등에 따라 요구액이 불어나는 것도 예상돼 정부에는 경제 성장의 실현과 재정 규율의 확보를 양립시키는 예산 편성이 요구되게 됩니다.
1: 방위성은 반격 능력으로도 사용한다는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와 관련해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서 처음으로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마모토현과 시즈오카현의 육상자위대 주둔지에서도 장사정 미사일 배치가 시작된 가운데 방위체제 강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는 사거리 약 1,600km로 방위성은 내년도까지 최대 400발을 약 1,694억 엔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토마호크와 관련해 방위성은 일본 시간 29일 태평양상에서 처음으로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정대로 발사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발사를 한 것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조카이호이며 토마호크를 발사할 수 있도록 관련 계보수 작업이 지난 3월에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조카이호는 오는 9월쯤에는 해상자위대 사세보기지로 복귀할 예정이며 방위성은 앞으로 다른 이지스함 7척에서도 계보수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2: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3: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 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2: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4: すごい. 담을 見て見て.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5: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4: 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6: いいね。
2: 내용을확인할까요？
3: 성모양으로만든눈조각앞에서미아가흥분하며탐에게말합니다。
4: すごい。
2: 대단하다。
4: 탐, 見て見て.
2: 탐, 봐봐.
3: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4: 아, 大きいですね.
2: 와, 크네요.
4: 初めて見ました.
2: 처음 봤어요.
3: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5: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2: 어떻게 만들었을까?
3: 탐이 말합니다.
4: 綺麗ですね.
2: 예쁘네요.
4: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3: 미아가 동의합니다.
6: いいね.
2: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돼 있습니다.
3: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2: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3: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2: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すごい! タム, 見て見て! あ、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5: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4: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6: いいね!
2: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4: 사진을 찍읍시다.
2: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7: 사진은
2: 사진.
7: 사진을 찍읍시다는
2: 사진을 찍읍시다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7: 마스를 마쇼로
2: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7: 샤신오 토르의
2: 동사
7: 토르의
2: 마스형
7: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2: 됐죠.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샤신오 토리마쇼 샤신오 토리마쇼.
2: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8: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4: いいですね。
2: 뜻을 확인할까요?
8: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3: 이 가게에 들어갑시다.
7: この店는
2: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7: 하이르의
2: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7: 하이르의
2: 마스형
7: 하이리마스가 하이리마쇼가
2: 됐죠.
4: 이이ですね.
3: 좋아요.
2: 상대방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7: 이는
2: 좋다라는 뜻입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하이리마쇼.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2: 그럼 다른 것을 상대방에게 권해볼까요? 삿포로의 관광 명소 시계탑에 갑시다 라고 권해보세요. 시계탑은
7: 도케다이 도케다이
2: 가다
7: 이크의
2: 마스형은
7: 이키마스 이키마스
2: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9: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2: 여러분이 많이 걸어서 피곤하다고 가정해보세요. 좀 쉽시다 라고 말해보세요. 좀은
7: ちょっと, ちょっと
2: 쉬다
7: 야스무
2: 의 마스형은
7: 야스미마스 야스미마스
2: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9: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3: 잘 따라하셨어요?
2: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すごい!
7: すごい!
2: 는 대단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3: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すごい!
2: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すごい!タム、見て見て! あ、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
5: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4: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6: いいね。
7: 미아의트라벨가이드
3: 이어서미아의여행안내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굴지의관광지홋카이도를소개해드리죠
2: 홋카이도는일본의가장북쪽에위치해있는데요광대한평양에수번신비적인호수천연온천이있어서아름다운대자연을만끽하기위해많은관광객들이찾아가는데요장마가없고특히여름에는시원해서여행지로인기가많죠
3: 네예를들어어떤곳이있나요
2: 후라노의라벤더밭이인기가있어요7월에는넓은언덕전부가라벤더의보라색으로물들죠
3: 네아주예쁘겠네요
2: 네세계자연유산인시레토코에는다람쥐나여우같은많은야생동물들이대자연속에서살고있어요크루즈투어를하면고래나큰곰을볼수있을지도몰라요
3: 그래요그런데겨울철은역시추위가심하겠죠
2: 네겨울에홋카이도는눈이많이내리고아주추워요그렇지만눈축제도있고스키같은겨울스포츠를즐길수가있죠또아사히카와시에있는아사히야마동물원에서는눈위를펭귄들이나란히산책하는귀여운모습을볼수있습니다
3: 네한번꼭가보고싶은데요
2: 네홋카이도에는맛있는음식도많이있는데요여러분도꼭한번여행해보시기바랍니다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3: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7월 31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진도 7의 흔들림을 관측한 구마모토현 우키시의 고령자 시설에서는 기저귀 등 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부족해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키시 도요노마치에 있는 특별양호 노인홈과 데이서비스에 병설된 고령자 시설 스이쇼엔에서는 약 60명의 이용자가 방에서 나와 물건이 떨어질 염려가 없는 넓은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옷장 등이 쓰러지기도 했지만 이용자들을 바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수가 계속돼 우물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진의 영향으로 물이 흐려져 식수는 비축한 물이나 급수차에서 받아온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오전 기저귀와 화장지를 주문하는 우키시 업자로부터 물류센터가 피해를 입어 납품을 중단한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시설에서는 8월 1일에 기저귀 재고가 바닥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시설은 복지 대피소로서 우키시와 지역 고령자 등을 받아들이는 협정을 맺고 약 30명을 받았는데 시로부터 지원 물자가 도착하지 않아 기저귀와 화장지 등의 생활용품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야마시타 마스미 부시설장은 소모품

0: 차열쇠 등이 있는 바람에 점포에 가지러 가야 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점포별로 가지러 가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자 종업원은 오후 5시 20분쯤 다른 종업원 5명과 함께 짐을 가지러 2층 점포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촬영한 사진에서는 스프링쿨러가 작동해 통로 등이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짐을 찾아 대피할 때 계단을 촬영한 시간은 오후 5시 43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 북쪽 출구에서 대피했다는데, 그러고 나서 약 2분 뒤에 꽝 하는 땅이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고, 폭발 바람과 함께 작은 잿더미 같은 것들이 날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뛰어서 그곳에서 벗어났는데, 온몸이 잿더미로 하얗게 덮였지만, 이 종업원을 비롯해 대피한 다른 종업원들도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 종업원은 가스 냄새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가스 경보기 등도 울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스프링쿨러는 작동했었어요.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자신은 침착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대응했어요라고 증언했습니다.
1: 외환시장에서는 일본 시간 30일 밤 엔시세가 약 5엔, 엔강세 흐름으로 움직이면서 달러당 157엔대까지 올랐는데 시장에서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일본 시간 30일 오후 10시 반경부터 달러를 팔고 엔을 사는 움직임이 급격하게 강해졌습니다. 직전까지는 달러당 162엔대 후반에서 거래됐지만 1시간 정도 만에 약 5엔, 엔강세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 달러당 157엔대 후반까지 상승했습니다. 엔시세가 최근 들어 달러당 164엔에 육박하는 등 역사적인 엔약세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후 엔시세가 2엔 이상 엔약세가 진행되면서 달러당 160엔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큰 규모의 거래 재료가 없는 가운데 급격하게 엔강세가 진행됐다. 만약 시장 개입이 있었다면 31일 오후에 예정돼 있는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의 회견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투자자들의 허를 찌른 모양새로 상승 흐름도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0: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 다카이치 수상은 자민당 임시 임원회에 참석해 내년 4월부터 2년간 세율을 1%로 낮추고 아울러 중저소득층에는 급부를 실시해 실질 0%로 하는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 29일 열린 초당파 국민회의는 의견의 일치에 이르지 못했다며 각 당의 주장을 열거한 중간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를 토대로 다카이치 수상은 정부 여당의 방침을 조속히 검토한다며 소비세 감세에 대해 판단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자민당은 30일 오전 11시 45분부터 당본부에서 다카이치 수상도 참석해 임시 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실무자 회의의 의장을 맡은 자민당 오노데라 세제조사 회장이 제시한 의장안에 대해 최선의 방법이라며 내년 4월부터 2년간 세율을 1%로 낮추고 아울러 중저소득층에는 급부를 실시해 실질 0%로 하는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또 소득에 연동한 섬세한 급부를 2029년도에 확실히 본격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재원에 대해서는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초순까지 당내 의견을 집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자민당은 다카이치 수상의 지시에 따라 세제조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다음 주 의견 집약을 목표로 할 방침입니다.
1: 정부는 30일 내년도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각 성청이 계산 요구를 할 때의 기본 방침을 각이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의 실현을 위해 통상 세출과는 별도로 새로 창설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프레임에서는 각 성청의 예산 요구에 상한을 두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사항 요구도 가능하게 하고, 경제안보상 특히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복수년도로 재원을 확보해 일반 회계와는 별도의 특별 회계로 관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각 성청은 이 방침의 근거에 8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하는데 새로운 투자 프레임에 상한을 두지 않는 점 등에 따라 요구해

0: 이익이 불어나는 것도 예상돼 정부에는 경제성장의 실현과 재정규율의 확보를 양립시키는 예산 편성이 요구되게 됩니다.
1: 방위성은 반격 능력으로도 사용한다는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와 관련해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서 처음으로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마모토현과 시즈오카현의 육상자위대 주둔지에서도 장사정 미사일 배치가 시작된 가운데 방위체제 강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는 사거리 약 1600km로 방위성은 내년도까지 최대 400발을 약 1694억엔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토마호크와 관련해 방위성은 일본 시간 29일 태평양상에서 처음으로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정대로 발사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발사를 한 것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조카이호이며 토마호크를 발사할 수 있도록 관련 계보수 작업이 지난 3월에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조카이호는 오는 9월쯤에는 해상자위대 사세보기지로 복귀할 예정이며 방위성은 앞으로 다른 이지스함 7척에서도 계보수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2: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3: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 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2: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4: 스고이! 담, 見て見て!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
2: 내용을 확인할까요?
3: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4: すごい.
2: 대단하다.
4: 탐, 見て見て.
2: 탐, 봐봐.
3: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4: 아, 大きいですね.
2: 와, 크네요.
4: 初めて見ました.
2: 처음 봤어요.
3: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5: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2: 어떻게 만들었을까?
3: 탐이 말합니다.
4: 綺麗ですね.
2: 예쁘네요.
4: 민나데,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3: 미아가 동의합니다.
4: 이네.
2: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돼 있습니다.
3: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2: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3: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2: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스고이! 다무, 見て見て!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5: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

0: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1: 사진을 찍읍시다.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2: 사진은
0: 사진.
2: 사진을 찍읍시다는
0: 사진을 찍읍시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2: 마스를 마쇼로
0: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2: 사진을 토르의
0: 동사
2: 토르의
0: 마스형
2: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0: 됐죠?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사진을 토리마쇼 사진을 토리마쇼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1: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い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1: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이
3: 가게에 들어갑시다.
2: この店는
0: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2: 하이르의
0: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2: 하이르의
0: 마스형
2: 하이리마스가 하이리마쇼가
0: 됐죠.
1: 이이ですね.
3: 좋아요.
0: 상대방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2: 이는
0: 좋다라는 뜻입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하이리마쇼.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그럼 다른 것을 상대방에게 권해볼까요? 삿포로의 관광명소 시계탑에 갑시다 라고 권해보세요. 시계탑은
2: 도케다이 도케다이
0: 가다
2: 이크의
0: 마스형은
2: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0: 여러분이 많이 걸어서 피곤하다고 가정해보세요. 좀 쉽시다 라고 말해보세요. 좀은
2: ちょっと, ちょっと
0: 쉬다
2: 休む의
0: 마스형은
2: 休みます, 休みます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3: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1: すごい.すごい.는
0: 대단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3: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すご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すごい。ダム、見て見て。ああ、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
5: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3: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 굴지의 관광지 홋카이도를 소개해 드리죠.
0: 홋카이도는 일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광대한 평양에 수번, 신비적인 호수, 천연 온천이 있어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데요. 장마가 없고 특히 여름에는 시원해서 여행지로 인기가 많죠.
3: 네, 예를 들어 어떤 곳이 있나요?
0: 후라노의 라벤더 밭이 인기가 있어요. 7월에는 넓은 언덕 전부가 라벤더의 보라색으로 물들죠.
3: 네, 아주 예쁘겠네요.
0: 네. 세계 자연유산인 시레토꼬에는 다람쥐나 여우 같은 많은 야생동물들이 대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크루즈 투어를 하면 고래나 큰 곰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3: 그래요? 그런데 겨울철은 역시 추위가 심하겠죠?
0: 네, 겨울에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아주 추워요. 그렇지만 눈 축제도 있고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죠. 또 아사이카와시에 있는 아사이야마 동물원에서는 눈 위를 펭귄들이 나란히 산책하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 네,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0: 네, 홋카이도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7월 31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진도 7의 흔들림을 관측한 구마모토현 우키시의 고령자 시설에서는 기저귀 등 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부족해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키시 도요노마치에 있는 특별양호 노인홈과 데이서비스에 병설된 고령자 시설 스이슈엔에서는 약 60명의 이용자가 방에서 나와 물건이 떨어질 염려가 없는 넓은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옷장 등이 쓰러지기도 했지만 이용자들을 바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수가 계속돼 우물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진의 영향으로 물이 흐려져 식수는 비축한 물이나 급수차에서 받아온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오전 기저귀와 화장지를 주문하는 우키시 업자로부터 물류센터가 피해를 입어 납품을 중단한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시설에서는 8월 1일에 기저귀 재고가 바닥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시설은 복지 대피소로서 우키시와 지역 고령자 등을 받아들이는 협정을 맺고 약 30명을 받았는데 시로부터 지원 물자가 도착하지 않아 기저귀와 화장지 등의 생활용품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야마시타 마스미 부시설장은 소모품이 부족해서 목욕도 못하고 세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면서 병이 나지 않도록 간호사와 함께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이웃몰 구마모토 2층 점포에서 일했다는 20대 여자 종업원이 취재해서 짐을 가지러 점포에 돌아갔다가 밖으로 나오고 나서 약 2분 뒤에 폭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8일 오후 4시 반쯤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7.1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자 종업원에 따르면 손님들의 대피를 유도한 뒤 오후 5시 15분쯤 이온몰 측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손님은 밖에서 대기하거나 귀가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점포의 집열쇠와 자동

0: 차열세 등이 있는 바람에 점포에 가지러 가야 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점포별로 가지러 가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자 종업원은 오후 5시 20분쯤 다른 종업원 5명과 함께 짐을 가지러 2층 점포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촬영한 사진에서는 스프링쿨러가 작동해 통로 등이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짐을 찾아 대피할 때 계단을 촬영한 시간은 오후 5시 43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 북쪽 출구에서 대피했다는데 그러고 나서 약 2분 뒤에 꽝 하는 땅이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고 폭발 바람과 함께 작은 잿더미 같은 것들이 날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뛰어서 그곳에서 벗어났는데 온몸이 잿더미로 하얗게 덮였지만 이 종업원을 비롯해 대피한 다른 종업원들도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 종업원은 가스 냄새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가스 경보기 등도 울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스프링쿨러는 작동했었어요.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자신은 침착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대응했어요라고 증언했습니다.
1: 외환시장에서는 일본 시간 30일 밤 엔시세가 약 5엔, 엔강세 흐름으로 움직이면서 달러당 157엔대까지 올랐는데 시장에서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일본 시간 30일 오후 10시 반경부터 달러를 팔고 엔을 사는 움직임이 급격하게 강해졌습니다. 직전까지는 달러당 162엔대 후반에서 거래됐지만 1시간 정도 만에 약 5엔, 엔강세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 달러당 157엔대 후반까지 상승했습니다. 엔시세가 최근 들어 달러당 164엔에 육박하는 등 역사적인 엔약세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후 엔시세가 2엔 이상 엔약세가 진행되면서 달러당 160엔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큰 규모의 거래 재료가 없는 가운데 급격하게 엔강세가 진행됐다. 만약 시장 개입이 있었다면 31일 오후에 예정돼 있는 우회에다 일본은행 총재의 회견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투자자들의 허를 찌른 모양새로 상승 흐름도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0: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 다카이치 수상은 자민당 임시 임원회에 참석해 내년 4월부터 2년간 세율을 1%로 낮추고 아울러 중저소득층에는 급부를 실시해 실질 0%로 하는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 29일 열린 초당파 국민회의는 의견의 일치에 이르지 못했다며 각 당의 주장을 열거한 중간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를 토대로 다카이치 수상은 정부 여당의 방침을 조속히 검토한다며 소비세 감세에 대해 판단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자민당은 30일 오전 11시 45분부터 당본부에서 다카이치 수상도 참석해 임시 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실무자 회의의 의장을 맡은 자민당 오노데라 세제조사 회장이 제시한 의장안에 대해 최선의 방법이라며 내년 4월부터 2년간 세율을 1%로 낮추고 아울러 중저소득층에는 급부를 실시해 실질 0%로 하는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또 소득에 연동한 섬세한 급부를 2029년도에 확실히 본격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재원에 대해서는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초순까지 당내 의견을 집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자민당은 다카이치 수상의 지시에 따라 세제조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다음 주 의견 집약을 목표로 할 방침입니다.
1: 정부는 30일 내년도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각 성청이 계산 요구를 할 때의 기본 방침을 각이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의 실현을 위해 통상 세출과는 별도로 새로 창설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프레임에서는 각 성청의 예산 요구에 상한을 두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사항 요구도 가능하게 하고 경제안보상 특히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복수년도로 재원을 확보해 일반 회계와는 별도의 특별 회계로 관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각 성청은 이 방침의 근거에 8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하는데 새로운 투자 프레임에 상한을 두지 않는 점 등에 따라 요구해

0: 이익이 불어나는 것도 예상돼. 정부에는 경제 성장의 실현과 재정 규율의 확보를 양립시키는 예산 편성이 요구되게 됩니다.
1: 방위성은 반격 능력으로도 사용한다는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와 관련해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서 처음으로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마모토현과 시즈오카현의 육상자위대 주둔지에서도 장사정 미사일 배치가 시작된 가운데 방위체제 강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는 사거리 약 1600km로 방위성은 내년도까지 최대 400발을 약 1694억 엔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토마호크와 관련해 방위성은 일본 시간 29일 태평양상에서 처음으로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정대로 발사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발사를 한 것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조카이호이며 토마호크를 발사할 수 있도록 관련 계보수 작업이 지난 3월에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조카이호는 오는 9월쯤에는 해상자위대 사세보기지로 복귀할 예정이며 방위성은 앞으로 다른 이지스함 7척에서도 계보수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 (목소리)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2: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3: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2: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4: すごい! タム, 見て!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5: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4: 綺麗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いいね!
2: 내용을 확인할까요?
3: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4: すごい!
2: 대단하다!
4: 탐, 見て!
2: 탐, 봐봐!
3: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4: 아, 大きいですね!
2: 와, 크네요!
4: 初めて見ました!
2: 처음 봤어요!
3: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5: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2: 어떻게 만들었을까?
3: 탐이 말합니다.
4: 綺麗ですね!
2: 예쁘네요!
4: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3: 미아가 동의합니다.
4: 이네!
2: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돼 있습니다.
3: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2: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3: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2: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すごい! タム, 見て!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5: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4: 綺麗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いいね!

0: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1: 사진을 찍읍시다.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2: 사진은
0: 사진.
2: 사진을 찍읍시다.는
0: 사진을 찍읍시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2: 마스를 마쇼로
0: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2: 샤신을 토르의
0: 동사
2: 토르의
0: 마스형
2: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0: 됐죠?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샤신을 토리마쇼 샤신을 토리마쇼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1: い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4: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3: 이 가게에 들어갑시다.
2: この店는
0: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2: 하이르의
0: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2: 하이르의
0: 마스형
2: 하이리마스가 하이리마쇼가
0: 됐죠.
1: 이이ですね.
3: 좋아요.
0: 상대방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2: 이는
0: 좋다라는 뜻입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하이리마쇼.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그럼 다른 것을 상대방에게 권해볼까요? 삿포로의 관광명소 시계탑에 갑시다 라고 권해보세요. 시계탑은
2: 도케다이 도케다이
0: 가다
2: 이크의
0: 마스형은
2: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0: 여러분이 많이 걸어서 피곤하다고 가정해보세요. 좀 쉽시다 라고 말해보세요. 좀은
2: ちょっと, ちょっと
0: 쉬다
2: 야스무
0: 의 마스형은
2: 야스미마스 야스미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3: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1: すごい.
0: すごい.는 대단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3: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すご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すごい.ダム,見て見て. 아,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6: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1: 綺麗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7: いいね.
8: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3: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 굴지의 관광지 홋카이도를 소개해 드리죠.
0: 홋카이도는 일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광대한 평양에 수번, 신비적인 호수, 천연 온천이 있어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데요. 장마가 없고 특히 여름에는 시원해서 여행지로 인기가 많죠.
3: 네, 예를 들어 어떤 곳이 있나요?
0: 후라노의 라벤더 밭이 인기가 있어요. 7월에는 넓은 언덕 전부가 라벤더의 보라색으로 물들죠.
3: 네, 아주 예쁘겠네요.
0: 네, 세계 자연유산인 시레토코에는 다람쥐나 여우 같은 많은 야생동물들이 대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크루즈 투어를 하면 고래나 큰 곰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3: 그래요? 그런데 겨울철은 역시 추위가 심하겠죠?
0: 네, 겨울에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아주 추워요. 그렇지만 눈 축제도 있고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죠. 또 아사이카와시에 있는 아사이야마 동물원에서는 눈 위를 펭귄들이 나란히 산책하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 네,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0: 네, 홋카이도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7월 31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진도 7의 흔들림을 관측한 구마모토현 우키시의 고령자 시설에서는 기저귀 등 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부족해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키시 도요노마치에 있는 특별 양호 노인홈과 데이 서비스의 병설된 고령자 시설 스이슈엔에서는 약 60명의 이용자가 방에서 나와 물건이 떨어질 염려가 없는 넓은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옷장 등이 쓰러지기도 했지만 이용자들을 바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수가 계속돼 우물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진의 영향으로 물이 흐려져 식수는 비축한 물이나 급수차에서 받아온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오전 기저귀와 화장지를 주문하는 우키시 업자로부터 물류센터가 피해를 입어 납품을 중단한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시설에서는 8월 1일에 기저귀 재고가 바닥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시설은 복지대피소로서 우키시와 지역 고령자 등을 받아들이는 협정을 맺고 약 30명을 받았는데 시로부터 지원 물자가 도착하지 않아 기저귀와 화장지 등의 생활용품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야마시타 마스미 부시설장은 소모품이 부족해서 목욕도 못하고 세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면서 병이 나지 않도록 간호사와 함께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이온몰 구마모토 2층 점포에서 일했다는 20대 여자 종업원이 취재해서 짐을 가지러 점포에 돌아갔다가 밖으로 나오고 나서 약 2분 뒤에 폭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8일 오후 4시 반쯤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7.1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자 종업원에 따르면 손님들의 대피를 유도한 뒤 오후 5시 15분쯤 이온몰 측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손님은 밖에서 대기하거나 귀가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점포에 짐 열쇠와 자동차 열쇠 등이 있는 바람에 점포에 가지러 가야 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점포별로 가지러 가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자 종업원은 오후 5시 20분쯤 다른 종업원 5명과 함께 짐을 가지러 2층 점포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촬영한 사진에서는 스프링쿨러가 작동해 통로 등이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짐을 찾아 대피할 때 계단을 촬영한 시간은 오후 5시 43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 북쪽 출구에서 대피했다는데 그러고 나서 약 2분 뒤에 꽝 하는 땅이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고 폭발 바람과 함께 작은 잿더미 같은 것들이 날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뛰어서 그곳

0: 숯에서 벗어났는데 온몸이 잿더미로 하얗게 덮였지만 이 종업원을 비롯해 대피한 다른 종업원들도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 종업원은 가스 냄새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가스 경보기 등도 올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스프링쿨러는 작동했었어요.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자신은 침착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대응했어요라고 증언했습니다.
1: 외환시장에서는 일본 시간 30일 밤 엔시세가 약 5엔, 엔강세 흐름으로 움직이면서 달러당 157엔대까지 올랐는데 시장에서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일본 시간 30일 오후 10시 반경부터 달러를 팔고 엔을 사는 움직임이 급격하게 강해졌습니다. 직전까지는 달러당 162엔대 후반에서 거래됐지만 1시간 정도 만에 약 5엔, 엔강세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 달러당 157엔대 후반까지 상승했습니다. 엔시세가 최근 들어 달러당 164엔에 육박하는 등 역사적인 엔약세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후 엔시세가 2엔 이상 엔약세가 진행되면서 달러당 160엔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큰 규모의 거래 재료가 없는 가운데 급격하게 엔강세가 진행됐다. 만약 시장 개입이 있었다면 31일 오후에 예정돼 있는 우회에다 일본은행 총재의 회견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투자자들의 허를 찌른 모양새로 상승 흐름도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0: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 다카이치 수상은 자민당 임시 임원회에 참석해 내년 4월부터 2년간 세율을 1%로 낮추고 아울러 중저소득층에는 급부를 실시해 실질 0%로 하는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 29일 열린 초당파 국민회의는 의견의 일치에 이르지 못했다며 각 당의 주장을 열거한 중간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를 토대로 다카이치 수상은 정부 여당의 방침을 조속히 검토한다며 소비세 감세에 대해 판단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자민당은 30일 오전 11시 45분부터 당본부에서 다카이치 수상도 참석해 임시 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실무자 회의의 의장을 맡은 자민당 오노데라 세제조사 회장이 제시한 의장안에 대해 최선의 방법이라며 내년 4월부터 2년간 세율을 1%로 낮추고 아울러 중저소득층에는 급부를 실시해 실질 0%로 하는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또 소득에 연동한 섬세한 급부를 2029년도에 확실히 본격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재원에 대해서는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초순까지 당내 의견을 집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자민당은 다카이치 수상의 지시에 따라 세제조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다음 주 의견 집약을 목표로 할 방침입니다.
1: 정부는 30일 내년도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각 성청이 계산 요구를 할 때의 기본 방침을 각이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의 실현을 위해 통상 세출과는 별도로 새로 창설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프레임에서는 각 성청의 예산 요구에 상한을 두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사항 요구도 가능하게 하고 경제안보상 특히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복수년도로 재원을 확보해 일반 회계와는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각 성청은 이 방침의 근거에 8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하는데 새로운 투자 프레임에 상한을 두지 않는 점 등에 따라 요구액이 불어나는 것도 예상돼 정부에는 경제성장의 실현과 재정규율의 확보를 양립시키는 예산 편성이 요구되게 됩니다.
0: 방위성은 반격 능력으로도 사용한다는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와 관련해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서 처음으로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마모토현과 시즈오카현의 육상자위대 주둔지에서도 장사정 미사일 배치가 시작된 가운데 방위체제 강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는 사거리 약 1600km로 방위성은 내년도까지 최대 400발을 약 1694억 엔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토마호크와 관련해 방위성은 일본 시간 2

0: 19일 태평양상에서 처음으로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정대로 발사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발사를 한 것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조카이호이며 토마호크를 발사할 수 있도록 관련 개보수 작업이 지난 3월에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조카이호는 오는 9월쯤에는 해상자위대 사세보기지로 복귀할 예정이며 방위성은 앞으로 다른 이지스함 7척에서도 개보수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1: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2: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1: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3: すごい! タム, 見て!
4: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5: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4: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3: いいね!
1: 내용을 확인할까요?
2: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3: すごい!
1: 대단하다!
3: 탐, 見て!
1: 탐, 봐봐!
2: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4: 아, 大きいですね!
1: 와, 크네요!
4: 初めて見ました!
1: 처음 봤어요!
2: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5: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1: 어떻게 만들었을까?
2: 탐이 말합니다.
4: 綺麗ですね!
1: 예쁘네요!
4: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1: 다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2: 미아가 동의합니다.
3: いいね!
1: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2: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1: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2: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すごい! タム, 見て!
4: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5: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4: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3: いいね!
1: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4: 사진을 찍읍시다.
1: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사진은
1: 사진.
6: 사진을 찍읍시다.는
1: 사진을 찍읍시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6: 마스를 마쇼로
1: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6: 샤신을 토르의
1: 동사
6: 토르의
1: 마스형
6: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1: 됐죠.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사진을 撮りましょう. 사진을 撮りましょう.
1: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7: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8: いいですね。
1: 뜻을 확인할까요?
7: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2: 이 가게에 들어갑시다.
6: この店는
1: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6: 하이르의
1: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6: 하이르의
1: 마스형
6: 하이리마스가 하이리마쇼가
1: 됐죠.
8: 이이ですね.
2: 좋아요.
1: 상대방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6: 이는
1: 좋다라는 뜻입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하이리마쇼.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1: 그럼 다른 것을 상대방에게 권해볼까요? 삿포로의 관광 명소 시계탑에 갑시다 라고 권해보세요. 시계탑은
6: 도케다이, 도케다이.
1: 가다,
6: 이크의
1: 마스형은
6: 이키마스, 이키마스
1: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9: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1: 여러분이 많이 걸어서 피곤하다고 가정해보세요. 좀 쉽시다 라고 말해보세요. 좀은
6: ちょっと, ちょっと.
1: 쉬다,
6: 야스무.
1: 에 마스형은
6: 야스미마스, 야스미마스
1: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9: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2: 잘 따라하셨어요?
1: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すごい!
1: すごい!는 대단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2: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すごい!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すごい。ダム、見て見て。ああ、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
0: 트래블 가이드.
2: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 굴지의 관광지 홋카이도를 소개해드리죠.
1: 홋카이도는 일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광대한 평양에 수번, 신비적인 호수, 천연 온천이 있어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데요. 장마가 없고 특히 여름에는 시원해서 여행지로 인기가 많죠.
2: 네, 예를 들어 어떤 곳이 있나요?
1: 후라노의 라벤더밭이 인기가 있어요. 7월에는 넓은 언덕 전부가 라벤더의 보라색으로 물들죠.
2: 네, 아주 예쁘겠네요.
1: 네. 세계 자연유산인 시레토코에는 다람쥐나 여우 같은 많은 야생동물들이 대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크루즈 투어를 하면 고래나 큰 곰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2: 그래요? 그런데 겨울철은 역시 추위가 심하겠죠?
1: 네, 겨울에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아주 추워요. 그렇지만 눈 축제도 있고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죠. 또 아사이카와시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는 눈 위를 펭귄들이 나란히 산책하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 네, 한번 꼭 가보고

0: 싶은데요.
1: 네, 홋카이도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도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스고이! 타무, 見て見て!
3: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스고이!
0: 대단하다!
2: 탐은 見て見て!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3: 아,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3: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3: 기레이데스네.
0: 예쁘네요.
3: 민나데 사진을 찍읍시다.
0: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1: 미아가 동의합니다.
2: 이네.
0: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돼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0: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1: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스고이! 見て見て!
3: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3: 사진을 찍읍시다.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사진은
0: 사진.
5: 사진을 찍읍시다.
0: 는 사진을 찍읍시다.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5: 마스를 마쇼로
0: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5: 사진을 토르의
0: 동사
5: 토르의
0: 마스형
5: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0: 됐죠.

0: 들어가다,
1: 하이르의
0: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1: 하이르의
0: 마스형,
1: 하이리마스가 하이리마쇼
0: 가 됐죠.
2: 이이ですね.
3: 좋아요.
0: 상대방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1: 이는
0: 좋다라는 뜻입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하이리마쇼. 이곳에 入りましょう.
0: 그럼 다른 것을 상대방에게 권해볼까요? 삿포로의 관광명소 시계탑에 갑시다 라고 권해보세요. 시계탑은
1: 도케다이, 도케다이.
0: 가다,
1: 이크의
0: 마스형은
1: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0: 여러분이 많이 걸어서 피곤하다고 가정해보세요. 좀 쉽시다 라고 말해보세요. 좀은
1: ちょっと, ちょっと.
0: 쉬다,
1: 休む의
0: 마스형은
1: 休みます, 休みます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3: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すごい!
1: すごい!
0: 는 대단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3: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1: すご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すごい。ダム、見て見て。ああ、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
6: 트래블 가이드.
3: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 굴지의 관광지 홋카이도를 소개해드리죠.
0: 홋카이도는 일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광대한 평양에 수번, 신비적인 호수, 천연 온천이 있어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데요. 장마가 없고 특히 여름에는 시원해서 여행지로 인기가 많죠.
3: 네, 예를 들어 어떤 곳이 있나요?
0: 후라노의 라벤더밭이 인기가 있어요. 7월에는 넓은 언덕 전부가 라벤더의 보라색으로 물들죠.
3: 네, 아주 예쁘겠네요.
0: 네, 세계 자연유산인 시레토코에는 다람쥐나 여우 같은 많은 야생동물들이 대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크루즈 투어를 하면 고래나 큰 곰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3: 그래요? 그런데 겨울철은 역시 추위가 심하겠죠?
0: 네, 겨울에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아주 추워요. 그렇지만 눈 축제도 있고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죠. 또 아사이카와시에 있는 아사이야마 동물원에서는 눈 위를 펭귄들이 나란히 산책하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 네,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0: 네, 홋카이도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7월 31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진도 7의 흔들림을 관측한 구마모토현 우키시의 고령자 시설에서는 기저귀 등 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부족해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키시 도요노마치에 있는 특별양호 노인홈과 데이서비스에 병설된 고령자 시설 스이쇼엔에서는 약 60명의 이용자가 방에서 나와 물건이 떨어질 염려가 없는 넓은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옷장 등이 쓰러지기도 했지만 이용자들을 바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수가 계속돼 우물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진의 영향으로 물이 흐려져 식수는 비축한 물이나 급수차에서 받아온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오전 기저귀와 화장지를 주문하는 우키시 업자로부터 물류센터가 피해를 입어 납품을 중단한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시설에서는 8월 1일에 기저귀 재고가 바닥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시설은 복지 대피소로서 우키시와 지역 고령자 등을 받아들이는 협정을 맺고 약 30명을 받았는데 시로부터 지원 물자가 도착하지 않아 기저귀와 화장지 등의 생활용품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야마시타 마스미 부시설장은 소모품이 부족해서 목욕도 못하고 세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면서 병이 나지 않도록 간호사와 함께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이웃몰 구마모토 2층 점포에서 일했다는 20대 여자 종업원이 취재해서 짐을 가지러 점포에 돌아갔다가 밖으로 나오고 나서 약 2분 뒤에 폭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8일 오후 4시 반쯤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7.1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자 종업원에 따르면 손님들의 대피를 유도한 뒤 오후 5시 15분쯤 이온몰 측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손님은 밖에서 대기하거나 귀가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점포에 짐 열쇠와 자동차 열쇠 등이 있는 바람에 점포에 가지러 가야 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점포별로 가지러 가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자 종업원은 오후 5시 20분쯤 다른 종업원 5명과 함께 짐을 가지러 2층 점포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촬영한 사진에서는 스프링쿨러가 작동해 통로 등이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짐을 찾아 대피할 때 계단을 촬영한 시간은 오후 5시 43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 북쪽 출구에서 대피했다는데 그러고 나서 약 2분 뒤에 꽝 하는 땅이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고 폭발 바람과 함께 작은 잿더미 같은 것들이 날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뛰어서 그곳에서 벗어났는데 온몸이 잿더미로 하얗게 덮였지만 이 종업원을 비롯해 대피한 다른 종업원들도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 종업원은 가스 냄새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가스 경보기 등도 울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스프링쿨러는 작동했었어요.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자신은 침착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대응했어요라고 증언했습니다.
1: 외환시장에서는 일본 시간 30일 밤 엔시세가 약 5엔, 엔강세 흐름으로 움직이면서 달러당 157엔대까지 올랐는데 시장에서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일본 시간 30일 오후 10시 반경부터 달러를 팔고 엔을 사는 움직임이 급격하게 강해졌습니다. 직전까지는 달러당 162엔대 후반에서 거래됐지만 1시간 정도 만에 약 5엔, 엔강세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 달러당 157엔대 후반까지 상승했습니다. 엔시세가 최근 들어 달러당 164엔에 육박하는 등 역사적인 엔약세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후 엔시세가 2엔 이상 엔약세가 진행되면서 달러당 160엔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큰 규모

0: 규모의 거래 재료가 없는 가운데 급격하게 엔강세가 진행됐다. 만약 시장 개입이 있었다면 31일 오후에 예정돼 있는 우회에다 일본은행 총재의 회견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투자자들의 허를 찌른 모양새로 상승 흐름도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1: 신유품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 다카이치 수상은 자민당 임시 임원회에 참석해 내년 4월부터 2년간 세율을 1%로 낮추고 아울러 중저소득층에는 급부를 실시해 실질 0%로 하는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 29일 열린 초당파 국민회의는 의견의 일치에 이르지 못했다며 각 당의 주장을 열거한 중간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를 토대로 다카이치 수상은 정부 여당의 방침을 조속히 검토한다며 소비세 감세에 대해 판단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자민당은 30일 오전 11시 45분부터 당본부에서 다카이치 수상도 참석해 임시 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실무자 회의의 의장을 맡은 자민당 오노데라 세제조사 회장이 제시한 의장안에 대해 최선의 방법이라며 내년 4월부터 2년간 세율을 1%로 낮추고 아울러 중저소득층에는 급부를 실시해 실질 0%로 하는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또 소득에 연동한 섬세한 급부를 2029년도에 확실히 본격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재원에 대해서는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초순까지 당내 의견을 집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자민당은 다카이치 수상의 지시에 따라 세제조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다음 주 의견 집약을 목표로 할 방침입니다.
0: 정부는 32일 내년도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각 성청이 계산 요구를 할 때의 기본 방침을 각기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의 실현을 위해 통상 세출과는 별도로 새로 창설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프레임에서는 각 성청의 예산 요구에 상한을 두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사항 요구도 가능하게 하고 경제안보상 특히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복수년도로 재원을 확보해 일반 회계와는 별도의 특별 회계로 관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각 성청은 이 방침에 근거해 8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하는데 새로운 투자 프레임에 상한을 두지 않는 점 등에 따라 요구액이 불어나는 것도 예상돼 정부에는 경제성장의 실현과 재정규율의 확보를 양립시키는 예산 편성이 요구되게 됩니다.
1: 방위성은 반격 능력으로도 사용한다는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와 관련해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서 처음으로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마모토현과 시즈오카현의 육상자위대 주둔지에서도 장사정 미사일 배치가 시작된 가운데 방위체제 강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는 사거리 약 1,600km로 방위성은 내년도까지 최대 400발을 약 1,694억 엔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토마호크와 관련해 방위성은 일본 시간 29일 태평양상에서 처음으로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정대로 발사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발사를 한 것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조카이호이며 토마호크를 발사할 수 있도록 관련 계보수 작업이 지난 3월에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조카이호는 오는 9월쯤에는 해상자위대 사세보기지로 복귀할 예정이며 방위성은 앞으로 다른 이지스함 7척에서도 계보수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스고이! 타무, 見て見て!
3: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스고이!
0: 대단하다!
2: 탐, 見て見て!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3: 아,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3: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3: 기레이ですね.
0: 예쁘네요.
3: 민나데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1: 미아가 동의합니다.
2: 이네.
0: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0: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1: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스고이!
3: 見て見て。ああ、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3: 사진을撮りましょう.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사진은
0: 사진.
5: 사진을撮りましょう.는
0: 사진을 찍읍시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5: 마스를
0: 마쇼로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5: 사진을 토르의
0: 동사
5: 토르의
0: 마스형
5: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0: 됐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사진을 토리마쇼. 사진을 토리마쇼.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3: い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1: 이 가게에 들어갑시다.
0: この店는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5: 하이르
0: 의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5: 入る。
0: え、ます형。
5: 入ります。
0: が、
5: 入りましょう。
0: が됐죠。
3: いいですね。
1: 좋아요。
0: 상대방도동의하고있는데요。
5: 이
0: 는좋다라는뜻입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入りましょう。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그럼다른것을상대방에게권해볼까요삿포로의관광명소시계탑에갑시다라고권해보세요시계탑은
5: 도케에다이도케에다이
0: 가다
5: 이크
0: 의마스형은
5: 이키마스이키마스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4: 도케에다이니이키마쇼도케에다이니이키마쇼
0: 여러분이많이걸어서피곤하다고가정해보세요좀쉽시다라고말해보세요좀은
5: 좁도좁도
0: 쉬다
5: 야스무
0: 의마스형은
5: 야스미마스야스미마스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4: 좁도야스미마쇼좁도야스미마쇼
1: 잘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추가표현은미아가눈으로만든조각을보고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すごい
5: すごい
0: 는대단하다는뜻으로놀라거나감탄하거나감동했을때쓸수있는말입니다
1: 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すごい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すごい。ダム、見て見て。
3: わあ、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
7: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5: トラベルガイド
1: 이어서미아의여행안내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굴지의관광지홋카이도를소개해드리죠
0: 홋카이도는일본의가장북쪽에위치해있는데요광대한평양에수번신비적인호수천연온천이있어서아름다운대자연을만끽하기위해많은관광객들이찾아가는데요장마가없고특히여름에는시원해서여행지로인기가많죠
1: 네예를들어어떤곳이있나요
0: 후라노의라벤더밭이인기가있어요7월에는넓은언덕전부가라벤더의보라색으로물들죠
1: 네아주예쁘겠네요
0: 네세계자연유산인시레토코에는다람쥐나여우같은많은야생동물들이대자연속에서살고있어요크루즈투어를하면고래나큰곰을볼수있을지도몰라요
1: 그래요그런데겨울철은역시추위가심하겠죠
0: 네겨울에홋카이도는눈이많이내리고아주추워요그렇지만눈축제도있고스키같은겨울스포츠를즐길수가있죠또아사히카와시에있는아사히야마동물원에서는눈위를펭귄들이나란히산책하는귀여운모습을볼수있습니다
1: 네한번꼭가보고싶은데요
0: 네홋카이도에는맛있는음식도많이있는데요여러분도꼭한번여행해보시기바랍니다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